가 가다 주 강가 전가 시시 정사마 날아가 가다 리바 비치 분가 분다 가는 분다 나는 다시 마음도 베네 트디 감바 가라다르 비리 개 나시시 가라바 가라다 슈르 다리 트쿠라리